라인 토 라인 비 아니기 몽바 상가이 샤벌로 에라가 하라우타얌 풍독도나 바추나나 반토이 비자고이 사이 농포닝 토 반토이 비 아니나 폭사나두나 라이롤 이사이가 야우나 샤바 자고이 부 반토이 비자고이 하이나 까위

0: 하트로
1: 아멘.
0: 오 마카르 놈라 하트로
1: 아멘.
0: 아이 놈라 이름마다 이름 타. 오 쿠리에네 땜 빠요
1: 아멘.
0: 오 땀나 땀나 땜 빙자로
1: 아멘.
0: 오 나이 놈라 이름마다 이름 타. 오 이까발 오르가 편제
1: 아멘.
0: 오 땀나 땀나 이까 펠레
1: 아멘.
0: 오 하우지 길라이 놈라 이름마다 이름 타. 오 피에시 사나나 바낫 까나나 바따 오르세
1: 아멘.
0: 내 나무
1: 아멘.
0: 오이 수나 타글로
1: 아멘.
0: 오예는 우동 나무
1: 아멘.
0: 오 쿠디에지 차토고
1: 아멘.
0: 오 예는 띠엠바이로
1: 아멘.
0: 오 따나 따나 띠엠로로
1: 아멘.
0: 오 띠엠강칼로
1: 아멘.
0: 오 라이돌라이 마다임 타. 오 예는 빵가디 바이로
1: 아멘.
0: 오 빵가디 홀로
1: 아멘.
0: 오 오이는 오오
1: 아멘.
0: 오 쿠디에지 띠엠바이로
1: 아멘.
0: 오 띠엠 띠엠가세
1: 아멘.

0: 비와 칼, 마봉 파드리비 타모야시나 아파바니 팟다바니 칸타로다나 꼬로우나하 앙안바부 땀빡 탁다밤닝 루리 아카르산 만트라 소원도나 누밋 부카오루리 마하리시기 소이 파드라바 만트라니 누밋 까우바 데바 따도 칵방암다나 또라비 아이기 낙다 통라키 아도가 농시이나
1: 데비 이 통덕이 미국 아마타 토가이베 야드라바이 무고우디 능기 아빠 암바카리노 하유
0: 데브 응악비오 빵라비 붕악비오 나 팜다기 까리곰바 아빠 암바 말라이자디 다시행바디 두르바 사기 만트라기 시다짱 이행루바다기 토크리바니네 마시
1: 데비 능기 와팜마두나 이토우 레이따나 락바 야드라바 아이기 이토우 레헨다바디 야로이 능기 나 팜당가시 포트라단 피기니 마시다 낭나 이부 라레 하이나 로그노 낭나 니드르부수 아이나 낭온다 나파리 에바단 피람 라가니
0: 데브 나나이디 망레 마시게 타이방 아시다 카람나 이마야시 웃카니 망안 나이라바 이파닝 타우 군타보스 아이게 이타오 아시다 마마나 바 마랍타 피로쿰 라가니 마라 알레 제드라비 이마수 이파기 아사오바 마이리 락타 카할 라가니 아간바 아이고 비 나우자리 비부 아숨나 나이 할라가 낭나 피엘라게 칼라브라네
1: 군티 데비 미쿱 따라나 타붕 따라샥 낭기 인드리기 헤미도 마붕 파나 타이붕 파우저로
0: 마토 미쿱 따라다네 타박 롱알 이탁 하우리 인드리 나우에 나우담리 강하우다나 옛탕바 나꽁롬다기 파리 아마 살레 앙앙아도 아짬바 앙앙나띠 마기 포릿 브라자 쌍드라바 사나길 후 뽁바닥이 야우라키 아도보네 앙앙아도 랭오이세타 탁딱이 까나나수 라우칸삐드레 욕자비 짜마 짜마나 나꼰가다바기 나이나라바 닝타우꼰다 와와 녹나마닌 나이라가다바 앙앙아시부 나시디 까나나수 랭오이탁딱이 꽁칸삐키드레 미오이바 샤마기야 카밤 이행미녹 마이샤 왕 말라나 나바호나바다 라이박 테비 나마나 앙앙아도 훈도크라게 레플레 꼬리자 부마농다 앙앙아도 합질레 아샤나디기 빡라바 이치엔다 사푸아도부 인토라바 농시라바 앙앙아도부 타다람다이다 이마기 타모이디아둠 까이크라바니 마이깔탄 마땀 마도다 까이 키바 타모야도 하우직 파오바 타이신드리네 낭기 마이나가시 파오바 짝리네 깔나
2: 이마 또올바 칸나타 수나타나 나학슈 와람리 타모이는 이마 짝가야부 강암다나 강암리 앙악뻔이 앙악뻔이 이마 비오 이베기 북셀 라이나다기 헤나 토틀리 칼로바 눙다기 헤나 칸모이람 누나 타제바까야 수망을람바야이 아이기 와큰 라리 아이기 와큰 라리
0: 란디 이마기 바이카르탈 란디 낭기 와칼 란디 미 아마 오이나 사마즈기 마눙다 라이나 라이나 판카이 아마 칵 칵나 나트라가 칵다나 앙암타나 라루기 하이바 아마 칵기 칸타 하우다 바기 꼭 방암드라바 도스니 마두기 사포기 이라이 깔리 로이바 나이다나 카팔리바니 마랄라이루라바 타모예세 칸타바게수 팔레팜 강다나 사마즈기 마망아시다 이마야세 아묵다수 아이가뚜나 짜팡암드리바시니
2: 이마
0: 타모이나 랄라바 타모예시부 와락자두나 마랄라이라바 미 아마 이오이따오 현자리바시니
2: 이마 분아막 허우크라방악니 분식이 펑암드라바 빡홍니 와흥따 망아이바 바쿵삐게 헛나루와 아이코이따나 아와이레이다 따제가다바 가옥톡삐 크로뿌나막 이마 나시리마 낭무팡자바기 하라우농아이 이탁나 토맛라바 또올라바 깐나기 마트리 프레임나 바톡라바 타모에야시다 종타비락로이마
0: 이마기 이붕오 낭디 판딧니 판딧기와 낭따 망아니 이마 빼레 야이파바 오요코 깐나
2: 이마 나시 나사기 농아이라바 누밋 아시다 까람모와이나 까리 부자니 이마하기 피해는 나바따 우제가니 에이마 나사 깐나 폭샤바기 마이 야레 능시라비 마나하기 생라비 물티더 더선 펑자리 하이비유 이마 나시 이마나 나시 아기들

홍독더바 농시바수 농시바니 칸자리 방라바 타모이시나 농시마이 통갱자르가 벤자리 북닝시나 가나 강한다 랩자크레 분시시디 낭기다막

꽃잎반 제독도는 딱 한 세근이 외디올리라 나하루 건적이 토럼 담자리 뽕 니빤 마카이 뽕 마빤 미니 따라망아 마이밤 시아마 데비니 싹바 건적 공정 빠르바 따부 방비근이 맞다미 시기 그돌 방비근이 놈이당 뽕 마빤 마카이 뽕 따라 아돔 SMS 하면 디버스카 피쿠 탕 한비럭바 동안 바 마니플 필름 이세싱 찬독도는 딱 한 세근이 마땅한 시당한 시놈이당 아마 대행기 채널을 시도 담자리바 토럼싱 닝싱자바 로이저리 아카스만 인팔 하우직 란톡저리 동안 바 마니프리 필름 이세싱 마탕 오이나 레랑랑 부석 헨비 레랑레 주잉 루르가 가브랑 희곡 만벌레 레랑레 샷 땀팜 티루르가 람펜 빠뜨부 샷사비 골로이 문렌 곰비레 하이너부 거위도 아이기 타모이기 곰비레이디 야랄 빠뜨부레 샷 땀리도 바이마 푹닝 농올나 타모이부 띠노 하이리에 그돌기 한바데 레이저리 곰비레이 필름드기 근조이 구마르 아마디 정탐 까말라 아니기 아픈부 건절드기 건사바이보 쩌우보기 마이익다 아이밤 샴사르마네 세렘베이쉐이 그돌 담자리 매안 분에 담이 늘씨

0: 건강이 더럼다비 리버싱부터라 녹서리 그럼자리 시베무 수요비럭래
1: 허이 역자리 붕어
0: 펌펌랑 늘링 신비시
1: 하니파니 붕어
0: 시베무가 시기 더럼계를보다
1: 하비요
0: 담자리 버거리보다 에시 로우싱후보다 드론 테크놀로지 시즌의 바이브시기 마땅다니 아더부 아한비시디
1: 하비요
0: 고만템 순다리나 삭바 공존버버시 하나 담이나시
1: 허이
0: 삭비게 드리바 마땅시나 모이랑 강레롤다 Company kopata kau faham sesuatu yang matang ni, tak minat si.
1: Fani fani bunga tasi.

자두다 코멀 리붕어 농 야일람 자 컴버나 뭐 부이붕어 외랑 닝터우 코멀 닝터우 아니 구름재기 뭐 땀마두다 외랑 닝터우는 농 야이 컴버 이행이래가 한 농 야이 컴버

나를 뿡기 뿡탄 것이다. 간번 하루도 뭐 빠이 마 빠이 마 빠이 빠이 갈래라. 하루 어둑이 뿡탁두다. 농야에는 사가 갈래라가 간바 마이게 이 말이 람이 영어이다. 싱어 올라이 마이게 이 말이 응아 보부 구름 저기

얼마나 뚱득이 부보보깜포르빠 소르시나 꼬로기 노동 택시도 오픈나 와와와 까금 레신 타나 멈버금 꼬리엔 마나 뚱두득이 훈도르 이바 소르니다.

얼마나 뚱득이 부부부깜포르빠 소르시나 꼬르기 노동 택시도 오픈나 와와와 까금 레신 타나 멈버금 꼬리엔 마나 뚱두득이 훈도르 입어 소르니다

북립반 가이 나루기 건절 산독적이니 마시기 토람드 담절이 나하생나 마떡거름나 자네바 게리알 칸근이 하비르 마시다 로션 품목점 게리알 코츠 이듀 플러스 스킬스가 오늘도나 워리와 다이샤바

0: 손들 나질럭봐 마이티 브라자 아무따 핸드폰 치노 남남아 타와 일렁 갔다보네 너뿐이 안아 아무따 카카노 생각도 용기 통한 칠로 머럭 마이 타투나 하또 오 하이 마이 인정비 가다 있다 너 낭나 젠투나 힘들다 뭐 젠가로 젠가로
1: 이 마이 상이 다 와있다 내가 미요 이 마이 상이 다 미다 높이요 이 마이 상이 다 미다 높이요
0: 다 와있다 니 끈비요 하와이트니 끈비오 가다이 앙앙도 이모트비오 가다이 앙앙도 이모트비오 야
1: 희망이 뭐고
0: 야
1: 멀리 멀리 희망이 뭐고 희망이 그리워 이런 시기
2: 모두라 아와 나 거기 나 띡 나 통나 먹고 한 방암 나로 이다봐 너 삐양암다 얼뻔나 이봐 로 아이 보소 로 아이 보소 로
0: 랑부디 아와 아이 거기 랑파 아이나 뿌까니
1: 마마 호이비기 미망 막다다 마마 호이비기 마타드기 마사보 농파탄다 하얏도나 알라바다 아이나 모힐루도나 까니까니 노 노 아이 보소 하로로 아이 보소 하로로
0: 노 누비 노 가져와

0: 이뽕.
1: 오, 가이님.
0: 이뽕.
1: 까다이드 셋 까다브노.
0: 이뽕, 난기나 낙다 락바네. 와마 한께 하이투나.
1: 까리와노 항우네.
0: 이뽕 엄중나 땀미. 이뽕 나학 랄짓가니 하이파. 쭝프라네 이뽕.
1: 쇼미.
0: 이뽕, 나학띠 마이타이닝 타우 마짠. 랄푸 엄투나 마이파나 빠싱 피란 테트 오이비오 코이푸 마이타이닝 타우 오이투나 레이크가니코 이뿡테 아이 코이푸 닝싱 피라로이 코이푸
1: 아둠나 하이게노 아이넴 가리기 닝싱다니 아두가 아이넴
0: 이뿡
1: 나하티 아웅 아운 담두나 라이푼 카욤 라크레 꾸이레로이 하이네 따이 쭘바
0: 미남파와토 킷낭피가노 아쁜피 아이뿔락나투나 람탁나할라까 이뿡나하키 누나이세피라
1: 이뿌닝타우나 이마다 하이브다 아이하크나 따호우브네 아이기 람비디 두핫피라바 나핫피라바 싱기 미캅미라오 콜기 마락타네 아이기 람비디 똥아라바니네 아이네
0: 이뿡 아두라 Nangki nung sipa Nupisao ipi ay hagpuna Nung silang tagpira ka Iay tana puta piramak
1: Ngay na
0: Huntog piram na pa Nupao ipa karipuk chelo na ipo
1: Ngay na Handaki mapokidi Nang ay nung simang lalo ay kibatare
0: Ipong
1: Imale papu nung si jabana Tamuhi sisu nung gumna kanbatare ne ngay ne
0: Ipung Ipung kiwakal na Ato yaw krapati Jinki ningol ay hagpo Kari oyu Hay panoy po
1: Ngay ne Lambi asida ng laki hay na kangan Pantabayadre Ay Ay, sat lukigeng ay na.
0: Ipong! Ipong! Amugtang ay piko, Ipong!

오빠들 싹 다 와 하이브도 난 왜래 말해 파리에 파리에 두디 하루 마탁탁에 말해 블라이바이 탁다 꿈타령 내내 에에 캄바 하이하이 이코 오빠들 싹 다 와 앙박가오리 나 하부 파리래가 깨게 모이랑 레이팡들 친구 당진들 라이 설오이나봐 깔라기네 붕어 컴버나 라우럭부 콘지일라도 따보다 능 팅하라 꼬부풍 동방 하이닝아 일레이따나 탐오이시다 따나 텐버금 사오그래 레이라모도 칸그닝아 시디 낭따 하라그

하자이다 감방 까우시대 부팡하는 기회들은 감방 중실랑리 하자이다 산정 사바는 농사 미행을 랑고해 농자뿐에 타바 따훈뿐에 뻔뻥 목나 하이뿐에 패근 남자쌤뿐에 군나 너무도 복분 못사 니니 시바 홍나디 하이하이 붕어 송실랑리 감방 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 딱 젤락리 이붕어 까우린 보름 산자옥이 맛있게 많아가 답다 빠이리랭가 딱 젤락들 까우린 산도 힙합은이니 컴바 컴바나 송암대 산나 송암대 라이디 꽝에 람다 만두나 딜레이 콤나 부르부르부르부르 라오군이나

왕 탕! 꼬우름 미에르가 간바 숭토키 딴자 시먹대도 큰 범마항나 꼬리엔 먹는 성트레잉 산내수 간바대 성트레잉 성내잉 마땀마시다 꼬리엔 마늑가리 걸리 와리와리 마땀세 아수와르바 마땀나 이과 바게람당다 레이블라이제이싱 낙부

아이고 그만 입은 거 농이 아이 삼장 간바나 보니까 와도 담마 골고 막 바깥데디 메론 뻔하디 어놈들이네 간바 빨리 마마 사글라면 감노나 막 고항아도 나쁜 미락 버터우리

거나 에이 망자리에 대한 떠오르 시디 CM 라이트 해비 감동하나 에이 코에보 CM 라이트 들어가면 됩니다 CM 라위 CM 리브 셀리 캄비 메일에 들어가면 됩니다 캄비 메이블 라우르르르 그 실력 바보 에이 코에나 비행에 기만 됩니다 욕비에 애들아 신나름 비로도 에이 가 시디 능 싱에 애들아 떠오르 시디 산니 칼라다나 아이는 내 파르기 칼로 해보시디 이 바이브 모니 고이 바이브 모니.

말이 붕어는 야 싸기나 석디 오버판게 아이 붕어 이 붕어 사시 뭐랑 레이 빠그나 시엠 레이 벌 남담다 아이데나 농야 마파마사 아니세 이라이 라이는 콤말 이 붕어 농야이 간바나 꼬리 레시 이라이 라이는 파저리 레가 뭐랑 남담 빵 럭키

그들 기 망한 수보다 러커츠리바 SMS시 얌나 와룩나 타비럭바 SMS니 아카스바니 임팔기 강라 채널다 아두키메틱 얌나 타자키바 농무다시 러컷 비럭디 응시추 러컷 비럭 로이드라 하이나 타비라이 아카스바니 임팔부 농시비두나 밤제나 이세이케아 칸비럭라바수 찬도포기 마탐나 떼인바 아두가 메세스 타비럭리바싱나 아두키메틱 얌바나 타비리바싱부 로이나막 닝바통한바 감자드라바수 Nong mudi shoidana adong ginumit lakani ngasi su song ginumit oirere maramaduna mayam su adumak leptana Mrs. Thabira u adong ginumina adong bukhaurang ngairi habisi gobi ganu Khanbirak libe ishe ese chatle do ai di film dagi Shunita Nepramgi naitong khonjelda makhonmani mongsabagi mayekta sagolsem tijendrana sairangba ishe ni tabi ningduna khanbirak liba awang sekmai kangjebung dagi ramananda angom amadi thoram sibu tabiri ba punumaka tamina jagi haina takpira i adongi isei khodol tamjari meyam puna tamina rasei